알아보다 알아보다 알아 하기 소린다 나 벌떡 힘들 좀 알려봄 언제 리프 가만 drop me on my day 아바 아바 아바 아바 불려 아바 우리 엑사이트 역사 가자 하트 래 아바 I'm the two of the button rock you do it 아바 아바